0: 됐어. 내가 말해,
1: 아버야. 아, 너야 봐라, 다나야, 다나. 아유.
2: 아이고다.
3: 가이파 이마 다 다나 로무나.
4: 크리가 다세. Kaj ne slišiš?
3: Zakaj pa?
4: On bi rad poslušal Radio Bukarešta, ona pa Radio Sraka.
3: In čigava bo obveljala?
4: Tam imajo ženske glavno besedo.
5: Te se lumeje, te se ne agada. Veče tu?